0: 지방 신의 빌레.
1: 사마양 또 하나
0: 보내요. 사비 말야 까미는 들어가 단수이. 돈 간다 너린 더더라. 너린 더더랑 돈의 사동 사랍사 바라는 가까이 모두 갈아이 땀 간다. 너린 더더랑 너니 덩 너니 더더랑 너니 덩 너니 덩 사포. 오 사포. 오늘 땀 뛰가 보. 너 코 간다 볼게.
2: 오나는 비히노 로토나 먹이스
0: 바. 비히노 로토만이 너 코 갔다.
1: 더니 빈 불산 막 떠대나
0: 예 떠대
1: 와 나도 그래
0: 떠대니 부마 떠대니 파 이게 개 부니 후고 글랑 사 바이리 캠블라 막 크라바자 스티파 탕마 블레 니 라바가 함보르 와스 사카 사카 탕마 타나 이게 쇼 볼롱 막 크라 볼롱 떡라 아고 타주 뭐 사바니 캬 먹거담 사바니 캬 어 내가 후기스티
1: 후기스트로
0: 아마케바노 아로 땀 감라사 더니 더더렁 더니 덩 더니 더더렁 더니 덩 더테니 부마양 때 델라이 파이 랑이 덩마똥 바하이 네 이게 탄가 함라
1: 이게 나나 아제 혹 단어로가 번호바 고토무시 레크리나이 톤 레크나
0: 이 아하냐포 이거 땀니 땀니 나이 크나
1: 떠고니 파이 적혀라 이거 땀에 그날이 맞던 크나 이게 이게 나나 올로케 땀 가
2: 올로케
0: 올로케 담이 크나랑 함라 타이와이니 마담 카포가 담 카가 탕자 간다 비히니 바라 이게 하긴 담이 탕포 더니 더더렁 더니 덩 더니 더더렁 더니 덩 더테니 부마 양떼 때 라이파이 너 거시 그따 허테레 다사다 마리 뜨이테레 양떼 때 라이파이 더테니 부마 너 아게 담담다 이게 보살아 누구로 키덩만이 누구 간다
1: 나는 버탐데 탐데
0: 어 바보 가 오이 어디 가보 어 주안 간거 이게 나고 파지 했는데 이게 나고 파지 나고 파지 너 이거 살아 사고 아우 아우 아우 이 탕디 가노 탕가 거의 어고 그 소고기 함라 나고 이게 아 고수사 나로 파이니 파이머니 아 어고 주악도 사서 아무 연락이
1: 나나고 그 비네 부크라스 사서 부크라스 아 부크라스 사가다
0: 부크라스 사서 가까이 주악도 사서 아무 연락이 니가 그 어뭐 아기를 마염 쳐볼라. 알아서 수학 돈마봐. 뭐뭐 코치니 부터부터스니. 그러니까 알아기사, 알아기사 알아 모습 사람 모습에서 잠깐만 그럴 수학 평나 부석 뭐. 이게 봐, 뜻이니 이게 봐 컵이니 컵래 매라서 싸운 거 봐. 알아 늦적 뒤 빼라랑. 도이던가.
1: 그렇게 나나?
0: 그이.
1: 어, 뭐 카지 시리나 팩스
0: 같다. 카지 시리다. 늦적 뒤 빼라랑 그라이
1: 코이던 거 봐.
0: 그러니까 이 비히 영사 단수가 보아미로 당의 떠라고 너는 키클라냐다 그러니까 답 답을 잘나고 돌아이마 불라 그러니까 영사 단수가 가이 어 떠드니 부마 와프르게 시작하다 좋아 백만이 다음 거락사는 아 능 파이니 팔만이 고스파는 그런 샤고 있거라고 어더더더 다스가 성디
1: 나나 샤고 이렇게 보면 하지 아버부터
0: 베르마 반타 아기바 속어 영고 베름 반타서 하노 베름 반타는 속어 힐라이다
1: 아고 사르나타 보노
0: 이 보노 사르니 또부 또트바이자 아기바 베름 반타 바 시라 부 밤자 노 크리던 거 아기니 베름 반타 바 다봉니 아세 바야 마하이 시다르 자르자 코트모 코트마